0: 편 첨부식 락시기 토니 소와 기신 요바들 슝네 삽종탕 댕두 종들 제데 락제 여게 땅데 미망데즈 용법 체로 동답 개규테레 리규 체시 듄제 고반네 미망게 소답라 슝네 벨줄 갑주 람뎁 개규테레 칠로니동 굽자 굽주 굽시 로르 슝네 National Minority Development and Finance Corporation SHEPA 개용 당뉴 미리 열게 탕 벨줄 개견 현소기 탭자 죽뒤 나가 여바테 슝네 나를 하고 갑주 람뎁 개규 탕 니바 유공 냠다스 랑제 레가 서죽 탕 죽주 개주 벨줄 미디 미롱와 인답 당뉴 미릭스 신뢰 토 불뢰 능주 탕 대당 초중 락시 소자 중중 탕 총례 고수 락시 중들 소라 슝게 우강네 불뢰 능주 라와 스 라와 여바레스 리규 철시 된진 주번니 나데 카탄 유 슝게 레군 된세낭 당뉴 미릭랑 레가 쩨답 능주 테레 당보 테라 나데 카기나 나데 고순과 폴리스 서주투 공자 뒤 장유 미리 유미 믹세 공시 난 괴바 슝네 가자 나유스
1: 탄다 안원 도말라네 초두나웨 장유 미리 기대된 콜 담주 신인도 슈스바탄 피셰 카세로낭